0: like it's hot.
1: Hey. 만나서 한번 고마워 하지. 스스로 버리지 산책이.
2: Such a love. Not just as a